girl. Now you and no 다른 세상을 만들어 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 우주니까 지금 매시라도 결국엔